지대 우물어질 우진디 여기들 솔다슨 슨비슨 러한다 호집비 도로 벗어라만 가 우지대 우물어질 등이의 뼈를 비길 Шолда сын сын бесен жаған

0: 1개를 메타가다 타가다 타가 타가 라크벳
1: Summer with Radio Dimash.
2: Jazz Dimash, Radio Smith.
3: Lato z Radiem Dimash.